전 탕두 헌다. 탕두를 당두허니 배인마이다 좁아놓고 건장한 선인도 우리 각지비를 난 쏘건다. 탓 감고 돋다로 후걸 두둥둥 울리며 아이기야 아이기야 아이기야 아이기야 떠나가는디